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. 우리 목적지는 속초.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. 버섯 제 기자 전부 윅윅 3점 슛.

하지마 너 멀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뻔하지마 yeah, yeah, yeah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하지마

0: 진짜 다신 하지마 yeah, 이번이 마지막 다시는 하지마
1: You are listening to Halloween Hit Radio. Have fun listening. Mwah!